시신은 사사도야 내게되되 미카하시에 비리디 라양 미트나데 나유 반테티에 빙의위인데 우디리 발이 잡아 되게 만세가 상인디야.